0: Kiss FM, 100.3 FM, Nairobi.
1: Now available on songaplay.com.
2: Yeah,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 게임. 게임.